라스트의 나의 등 뒤에서 이 곡은 우리 정대균님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5210번으로 청하셨던 곡 나무자전거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듣고요. 딸기 바구니님 신청곡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그리고 황인선 너 근심 걱정 와도 이 곡도 함께하고요. 2098번으로 청하신 곡은 꿈이 있는 자유의 너 결코 여기 한 곡 더 이어갑니다. 까문제님 청하셨던 곡이에요. 김영우의 시편 21편

김영우 시편 21편 우리 까문제님 청하셨던 곡 들었고요. 2098번으로 청하셨던 꿈이 있는 자유 너 결코 그리고 황인선 너 근심 걱정 와도 딸기바구니님 신청하셨던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그리고 앞서 5210번으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나무자전거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까지 배송했고요. 이어서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읽으면서 궁금했다.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아직 익지도 않은 배를 훔쳐 돼지에게 준 절도죄를 고백하면서 오직 죄를 즐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마치 재판관이 피의자의 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 같이 자기 죄를 기록했다. 그의 죄는 이 유명한 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에 박제됐다. 우리도 꽁꽁 감춰놓았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책으로 써서 후대에 남길 수 있을까? 교회 독서 모임에서 우리는 그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무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는 않았다. 생각해봤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청사의 기리남을 고백을 했을까? 책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고백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찬양이 앞뒤로 둘러싸여 있었다. 결국 자기 모습을 통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래 기다리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다. 부끄러운 죄의 고백이 오히려 아름답게 들리는 것은 그 사랑 때문이었음을 나는 알게 됐다.

예라몰십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방금 전해드렸고요. 김형미 물 위로 오라, 그리고 축복의 사람들 탕자의 노래, 나영환의 오불방혼 이어서 앞서 심종호의 부끄러운 나의 모습까지 다섯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 아름다운 죄 고백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나의 모습, 내 속마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아시니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감추지 말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래 참으시는 분, 또 견디시는 분, 인내하시고 끝내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그분께만큼은 우리가 어떤 거칠에 포장하는 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자,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김상만님의 신청곡 김명식의 난 예수가 좋다오 들으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0: K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구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세계 인구의 날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약 83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83억 명의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미국인처럼 산다고 가정하면 약 5개의 지구가 필요하고요. 한국인처럼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4개 정도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많은 자원을 쓰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구에게 지금까지 버텨준 것도 참 고맙다,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의 지구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주님 주신 하늘에는 별을 볼 수가 있고 또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사실 당연한 건데, 그죠? 우리가 얼만큼 이 지구를 아끼고 또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계속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축복과 감사의 마음 담아서 이 곡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 앨범에서 듣죠.

위로 오브 앨범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으셨어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우님께서 토요일 당양노를 편하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곡이 생각나서 신청해 봅니다 하신 곡 매미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매미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7년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여름에 잠깐 또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매미의 모습. 그렇게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매미가 잠깐 주어진 삶의 시간에 있는 힘껏 울면서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본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우영은이 부릅니다. 매미.

너의 끝없는 외침이 나의 실없는 마음을 깨운다. 나는 덧없는 것들에 나를 아끼지 않았구나. 이제는 들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살아야지. 당신의 삶 그대로. 이제는 부르심에 답하고 인도하심 따르리. 당신의 삶 그대로. 아멘. 매미라는 곡 오영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내 모습 이대로는 제이레빗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님께서 급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두 달간 치료받고 이제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인 사촌동생. 직장에서 교인들에게 상처

주목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그 동생에게 당신을 향한 노래 추천해봤어요. 그냥 정말 그냥 병실에서 틀어만 놓으라고 상처받은 마음 찬양으로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스며들듯 찬양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교인들에게 이 말이 너무나도 아픈데요. 믿는 사람들이, 주의 자녀들이 다른 주의 자녀를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그 사촌 동생분도 지금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님 그리고 사촌동생분과 같이 들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박강성이 불렀고요. 그 전에 신청하신 곡 민호기 지선 고정민이 부른 감사위에 감사였습니다. 롬브로단로님께서 시간대 옮기고 처음으로 본방 함께해요. 평일엔 회사에 있는 시간이라 아쉽지만 주말에도 주말만이라도 감사하네요. 오랜만에 만나는 연인 같아요. 아유 저도 반갑고 저도 또 감사하고 좋네요. 훈이님 주말이라 여유있게 듣습니다. 역시 주말에 잊지 않고 와주셨어요. 틈새 신고합니다 하신 9167번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희민희승마음님께서 지난주였죠. 제가 여름성경학교 주제가를 들려드렸는데 추억이 방울방울 여름성경학교 주제곡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학교에서 재미있게 보냈던 그 시간 회상하니까 살짝 울컥한 거 있죠. 네, 저도 그 여름성경학교 주제가가 나오면 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함께했던, 그때 불렀던, 그리고 배웠던, 들었던 말씀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나 봅니다. 조금 더 성장해서 부르는 곡이랄까, 그 흰구름 뭉게뭉게는 아동부에서 부르는 거고요. 뭐 초등부까지는, 예. 여름 수련회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느낌? 여름 수련회 들려드립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라는 곡이고요. 박요한의 목소리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 앞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청년들을 봤어요. 아마 수련회 마치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의 청년 때그 수련회에 함께했던 모습들도 생각해 보며 들었습니다. 여름 수련회 다시 은혜의 자리로라는 부제가 붙은 곡 박요한이 불렀고요. 믿음으로 살겠네 이어진 곡이었습니다. 김정희, 이윤화, 주리, 이기명, 우혜림이 부른 곡이었어요. 광야의 소리님께서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예배라는 곡 들려드립니다. 오은이 부릅니다.

오은이 부른 예배라는 곡에 이어서 오동일 전심으로 들으셨고요. 1부 끝곡은 예수 전도단 앨범에서 빛 되신 주 Here I am to worship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

0: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힘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깊은 진리를 통찰합니다. 그에게는 진리를 증명하는 논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인식은 이성을 초월하며 온전한 확신을 심어주고 내적 만족감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인간의 이성을 높이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그것은 이성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의 본질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성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글은 A.W. 토저가 지은 성령님 홀리 스피릿 중에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어진 곡은 성령으로 난 자 최정훈이 불렀고요. 성령님 내 맘에 오셔서 이 곡은 이백선이 그 전에 부른 곡이었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습니다. 사랑하오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예라모십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삭개오의 노래.

사케오의 노래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라는 부제가 붙은 곡 예라모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에스더님께서 지난 몇 달 동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CBS 방송 들으면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에스더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분명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서 걸어놓은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에스더님과 함께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사람들 앨범이었고요. 김대환의 목소리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괜찮아요 님이 집에서 가게까지 차로는 10분, 걸으면 40분. 이 시간에 차로 다닐 때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게 새로운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 회개케 하시고 감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맞아요. 좀 여유를 갖고 걸으면 주변에 차로 휙 지나가던 게 세세하게 보이고요. 또 생각도 더 많이 하고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더 깊은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괜찮아요님, 가끔 걸어서 가게까지 가셔도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JAMFAOH.

히스플랜 앨범에서 나의 기도, 그리고 한웅재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어서 들었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주말이라 저도 들어왔어요. 편안한 정원님의 목소리 듣고 좋은 선곡을 들으니까 좋고요. 평일에 함께할 수 없어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저도요. 주말에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또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긍휼하신님의 신청곡입니다. 신영옥님의 찬양곡 다 좋아요 하셨는데요. 소프라노 신영옥의 목소리로 오늘은 이 곡을 들을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소프라노 신영옥이 불렀고요. 긍휼하심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서울 모테트 합창단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필립 흰둥마음님께서 5살 아들 아빠랑 목욕탕 보내놓고 교회에서 가져온 마늘 까고 있어요. 목요일 성경 공부 후에 권사님들이 마늘 까시는데 못 도와드려서 제가 한 봉지 담아왔거든요. 이 마늘이 맛있는 재료가 돼서 성도님들 식사에 좋은 역할을 하길 바라며 까고 있습니다. 네, 그 손끝의 정성이 마늘에 닿아서 좋은 재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소소소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여유롭게 뜨게 하며 찬양 듣고 정원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아멘. 제가 바라는 거거든요.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는 거.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곡이고요.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만약 그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는 처지라면 그대의 인생길은 당연히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장애물은 하나의 경험이며 하나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입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성공은 언제나 장애물 뒤에서 그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소설가 이회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입니다. 이 찬송은 노르웨이 태생인 릴리네스 목사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릴리네스 목사 가족은 1887년 미국으로 이주해 농장을 개척하며 살았습니다. 나사렛 교회 목사이며 나사렛 출판사 음악 편집자로 일했던 릴리네스 목사는 4천여 편의 찬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릴리네스 목사가 나이 28살 때인 1913년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건강이 몹시 악화돼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판단과는 다르게 세계 만물과 인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46년을 더 살아 74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 찬송의 관련 성구는 누가복음 19장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충성을 다짐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찬송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요즘 한 OTT 드라마 참교육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시원하게 봅니다. 무너진 교권, 흔들리는 교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믿지 못한 현실이 드라마의 소재인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참 아픕니다. 드라마야 뭐 사이다 전개가 시원하지만 진짜 참교육은 누군가를 세게 혼내는 일이 아닐 겁니다. 진정한 참교육은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겠죠. 부디 드라마 속 통쾌한 판타지로만 끝나지 말고요. 우리 교실 안에서도 말의 예의가 살아나고 배움의 질서가 회복되고 스승을 향한 존중과 아이를 향한 사랑이 함께 서는 진짜 참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사랑. 희주일의 찬양 들으면서, 그래,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서로 사랑하고 존중이 여기고 섬기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이 역할 중에 학부모가, 네, 학부모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참아야죠. 우리 학부모가 참 많으시고 그럴 텐데,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막 와서 막 뭐라고 하고 막 해도 잘 분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될 것들은 최대한 가만히 있어주고, 선생님을 믿어줄 건 믿어주고, 뭐냐,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고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이게, 예, 저도 참교육 보면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예. 그리고 뭐 문제 학생은 없고 문제 부모는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부모 처럼 잘 살아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요일 자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네, 말이 더 이어지면 이제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에베네셀님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백반 맛있죠. 백반 드셨다는데. 진아님은 필라테스 잘하고 계시죠. 예. 더위가 올수록 또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물론 날씨 잘 봐가면서 밖에서 할지 안에서 할지, 밖에서 하다가도 또 들어오고, 네,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돼. 뭐든지 노무리 됐어. 일본어 한번 합시다. 네. 자, 한이 행복, 조수와 감사 찬송, 1000번째 한재우죠. 푸른 초장, KCCM에서, 네, 함께합니다. 그저 상상할 뿐이지.

0: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1: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앞에서 나보게 될 당신 모습
2: 그저 상상

네, 토요일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6530님, 더운데도 감기 걸리셔가지고 아이고, 아파트 조경하는 분들이 맨바닥에 누워서 눈 감고 쉬시더라고요. 세상에, 처음엔 깜놀했어요. 저도 집에 오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바닥에 들어놓어 눈 감고 들어요 하셨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 또 그런 분들을 가장으로 남편으로 부모로 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녀로 두고 계신 분들 아유 참 건강 정말 잘 조심하길 바랍니다. 아이디가 사모님이신데요. 목사고시를 준비하신대요. 아드님이. 아, 네. 주님, 진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본질을 끝까지,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목사님 되시길. 목사고시도 잘 패스하실 겁니다. 네. 지지 않는 태양님 운전하면서 듣고 계세요. 안전, 운전, 안전, 운전. 네. 자, 쉬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늘 위의 집. 지선이에요. 충만.

네, 충만까지 똑같습니다. 토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여러분 달려와 주시고 하이파이브도 한번 해주세요. 네, 화곡동교회 둘러스 교육대 주방봉사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모시고, 아, 둘러스 교육이 있었군요. 네, 치유하는 교회에서 다시 화곡동교회로 바뀌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화곡동교회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잘 다녀오십시오. 힐링 잘 하시고. 아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세워가네라는 곡을 신청하셨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최인혁의 길, 오베세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우미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네, 하나님의 열심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토요일 날도 카톡, 뭐 아무것도 할게 없네. 그러면 카톡 알리기. 네. 내일 만날, 네. 누군가에게 한번 딱 보내고, 내일 만나서 그거 받았어? 이러면 또 얘기하게 되잖아요. 좋잖아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있네요. 이정환 박사도 박은지, 박안나가 부른 함께 세워가네. 네, 다다미님의 신청곡 1부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뜨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책 무엇이 성공인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예람 없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첫 곡, 네, 2부 사랑의 평화의 노래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24시간 찬양만 나오는 완전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확 다 채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 이 방송을 모르는 크리스천은 저는 믿음 생활의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모른다는 건. 네, 많이 많이 알려주십시오. 자,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2부 시작됐거든요. 여러분의 일상도 올려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뭐 듣고 싶은 노래도 네, 적어서 보내주세요. 잠깐 잠깐이라도요. 자, 포레스트 한발 한발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조은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메리 제인의 찬양까지 듣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계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 참 좋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는 대표님이 두 분 계십니다. 일요신문사 서울 미디어 코믹스 웹툰 만화 제작 사업 와 하는 곳인데 일요신문사 사장님은 5만 원 주시면서 저녁 식사하라 하시라고 또 한 분은 아이스커피를 직접 사오셔서 주는데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인정해 주셔서 너무 행복한 하루입니다. 야, 참 귀하다, 그죠? 뭐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가 네, 경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원성남님이요. 그 앞에서 참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배려하고 함께하고, 그죠? 저도 경비 아저씨도 가끔 바카 사다 드리고 뭐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드리고 이게 선물 오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풀어서 드리고 그러긴 해요. 저 잘하죠. 그만 해야겠다. 또 돌 던져. 아무튼 참 진짜 좋은 회사인데요. 예.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건 평범하진 않아요. 귀한 분들이네요. 예, 예. 제비꽃님, 네. 엄마 생각이 난다고. 아유, 엄마 전화 드리세요. 예. 전화 드리십시오. 사평로덕에 효녀 많이 된다고 하시면서 아이, 고맙습니다. 네, 운전하면서 지지 않는 태양님 방송 듣고 계신데 네, 안전운전하세요. 범키의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이현수 성훈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김보규 이시연 등등이 부르죠. 오늘 결혼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토요일에 이씨가 이씨아에게 보내드릴게요.

이 것 같대? 그대 어깨 위에 놓은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같이 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 되지요. 내가 울 때 그대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야, 하광훈이란 분 작곡에 박주연이란 분의 작사인데 뭐 변진섭의 노래로 너무 잘 아시죠. 네, 워낙 유명한 노래를 많이 불렀고 또 이 두 분의 작업이 큰 노래, 유명한 노래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전히 하늘이 있다는 게, 아, 저는 하나님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분은 떠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작은 하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떠나지 않는, 진짜 어려울 때 곁에 지켜주는 그런 사랑을 갖고 살면 어떨까, 그런 마음입니다. 자, 변진섭의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곡 어때인데요. 이 노래처럼 우리 삽시다.

美国的那比较你的歌，你祝你们幸福的那让你的歌。

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옹기장이 내 이름 아시죠? 찬미 키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끝곡은 아이들 목소리 듣다가 구원 열차 생각나서 소울싱어즈의 찬양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나무병에 우유를 담는 일, 꼿꼿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들을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오모른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한밤중 귀뚜라미들이 날카롭게 울 때 처지는 소리를 내며 배틀을 짜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정원에 양배추와 마늘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달걀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 프랑시스 자매의 시,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Okay, it's my turn. All my dancing generation, are you ready? 사정수와 가로잡던 죽어야 할 죄인, 내 온몸을 꽉 조였던 죄사들의 매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점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에

0: 02-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장마철이라 그런지 흐렸다 개었다를 반복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마철이 되면 사람들이 우산부터 챙기지만 예전에는 그보다 먼저 하는 일이 있었죠. 우리 집 어디에 비가 새는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일이에요. 바람에 밀려온 빗방울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다가 아주 작은 틈 하나를 찾아 슬며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독주택에 사셨던 분들은 양동이든 대하든 받쳐놓고 응급조치를 하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장마가 지나고 나면 다들 금방 잊어버리곤 하죠. 어? 이제 물 안 떨어지네? 하고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틈을 그대로 두면 이듬해 장마엔 훨씬 더 많은 비가 새어 들어옵니다.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의 소나기가 쏟아지면 평소엔 몰랐던 마음의 틈들이 드러나는데요. 힘든 순간이 지나갔다고 그냥 덮어두기보다는 오히려 날이 좋을 때 약한 내 마음의 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다듬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주말 오후 우리 마음의 틈 사이로 따뜻한 햇살 같은 주님의 위로가 스며들기를 바라며 오늘 첫 곡 전해드립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독일 레퀴엠 중 네 번째 곡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토 클램페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려드리고요.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바리톤 지유한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Tea So Sweet, The Solid Rock, 브루스 웨시의 바이올린, 리사 웨시의 플룻 연주로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요하네스 브람스 독일 레퀴엠 중 네 번째 곡,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토 클램페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바리톤 지유한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교회 찬양대의 주일 예배 찬양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세 곡 준비했어요. 찬송가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종교교회 미갈 찬양대의 찬양으로 먼저 들으시고요. 하이든 오라토리오의 천지창조 중에 저 하늘이 주 영광 나타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들레헴 찬양대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이기선 편곡의 찬송가 거룩 거룩 거룩,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종교교회 미갈 찬양대의 찬양이었고요. 하이든 오라토리오의 천지창조 중에 저 하늘이 주 영광 나타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베들레헴 찬양대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거룩 거룩 거룩,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의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시편 130편 5절에서 8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0: Hallelujah.
1: 시편 130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낮은 풀들의 기다림, 조수아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영국 성공회의 시편 찬양 가운데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케임브리지 킹스컬리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론 캐놀리와 조 바스콘셀로스의 듀엣 찬양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려요. 커피향기님이 보내주신 곡 짐니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준비했고요. 송미영 집사님이 보내주신 곡 남은 자의 고백 기프티드의 찬양 들려드려요.

오늘 장마철 이야기 나눴는데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아휴, 진작 손 좀 봐둘 걸. 미루다가 더 큰일을 치르네.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비가 샌다는 건 집이 우리에게 솔직하게 알려준 겁니다. 나 지금 여기가 아파요. 비가 오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발견이에요. 그러니 맑은 날이 오면 미루지 말고 틈을 잘 메워두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겠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 내 약점이 드러났을 때 모른 척 덮어두지 않고 하나씩 들여다본다면 우리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을 겁니다. 지금 인생의 장마를 지나고 계신가요? 볕이 좋아지는 날, 미뤄둔 마음의 빈틈들을 주님의 은혜로 잘 메워가시길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살아가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올무에 걸려서 어려운 일 당하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오늘 올포원은 내 힘으로는 헤어나오기 어려운 올무에 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신앙인도 올무에 걸릴까요? 어떨까요?
1: 말은 좀 어렵지만 그렇죠. 올무라면 덫이잖아요. 네. 덫을 누가 놨다면 그 신앙 관계없이 일단은 네,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2: 신앙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올무 놓으려고 허심탐탐 예, 노릴 것 같아요. 네. 예.
3: 근데 오히려 이 말씀이 올무가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근심 걱정이 올무가 되는 건
2: 많지 않나요?
4: 맞아요. 헤어나오려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지는 것처럼 네. 몸부림치면 이렇게 치면 칠수록 옥죄어오는 게 올무 같은데요.
0: 실감나네요.
4: 네, 그래서 목사님 혹시 올무에 빠져나올 방법이 있긴 한가요?
5: 빠져나올 방법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빠지지 않는 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요. 방법은 이제 설교 시간에.
2: 네, 방법은
6: 있습니다.
2: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
5: 있고요.
0: 올무에서 벗어나는 법이 있다고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정말 설교가 기대가 되는데요. 서정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네.
5: 올무 덫이라고 표현하죠. 올무라는 게 뭐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냥 도구나 아니면 땅을 이렇게 파서 빠지도록 하는 함정이나 뭐 이런 것을 올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올무는 이제 그물이라고도 하고요. 새 잡으려고 히브리어에서는 올무를 속이다 혹은 미끼를 놓다 그런 뜻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올무의 조건이란 유혹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것 흡인력이 있는 것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올무의 속성이나 조건을 생각해 볼 때 내게 어떤 것이 올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쉽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가장 갈망하고 있는 건 뭘까 하는 거죠. 그게 올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성경 몇 군데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봐서 재물에 대한 탐욕이 올무가 될 수 있다고 성경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 시편 106편 36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하는 것으로 봐서 우상 숭배, 그 우상이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리처드 포스터 교수는 뭐 대표적으로 인생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는 세 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책 한 권에 Money, Sex and Power. 그래서 Money, 돈이 그렇게 될 수 있고 성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 있고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돈은 탐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요. 성은 탐닉으로 그리고 권력은 바로 지배욕을 도전하는 것이 그 올무의 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맨 처음부터 유혹의 도구로 쓰여진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올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돈도 성도 권력도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0: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절제하지 않은 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탐닉하거나 그것을 탐욕을 부릴 때에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돼서 축복이 올무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올무와 관계되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하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혹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 탐하거나 혹은 추구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면서 살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재물도 그렇고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저도 좋아해요. 돈 있으면 좋잖아요. 편리하고요. 그러나 내가 필요한 이상을 추구하고 탐할 때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절제 이상의 힘을 하다가 보면 이 사고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절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권력과 힘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써야지 그 권력의 노예가 돼서 그만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자기 자신도 그만 망해버리는 일들이 세상 속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올무에 또 다른 속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부주의함을 노리고 함정을 파놓거나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동물들이 덫에 갇히겠어요? 예, 부주의하기 때문에 걸리기도 하고 또한 그 덫 안에 있는 뭐 먹고 싶은 것 때문에 걸리는 거죠. 왜 함정이 빠지겠어요? 부주의하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살피지 않고 막 가다가 보면 빠져버리는 것이니까요. 남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대부분이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성해야 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절제와 깨어있는 영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2: 중독이라는 게 다 똑같은데요. 우리 뇌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갖다 살게 만들고 더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뇌 호르몬이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이라는 겁니다. 도파민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잉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또 적어도 문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과유불급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도파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요새 보면 도파민 중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든 중독이 다 비슷한데요. 저는 이게 그 도파민 때문에 내성이라고 하는 거. 너무 많으면 몸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도파민을 이렇게 받는 거를 줄여버리거든, 숫자를요.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중단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금단현상이 생겨요. 근데 모든 중독이 유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중독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올무죠. 근데 올무를 이해하려면은 중독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 성경에서 올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는 아까 우리 서목사님 말씀하신 새나 동물이 잡는 거예요. 그렇듯이 비유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것. 그런 면에서 올무와 중독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랑 후서에서 이 올무란 단어를 한 번씩 써요. 근데 그게 다 어디랑 쓰냐면은 재물하고 연결됐어요. 재물하고 연결돼서 쓰는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게 저는 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왜냐하면 이게 올무라고 하는 중독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이 풀어져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 것 같아요. 2000년이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게 뭡니까? 소비 지상주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막 주위에 보면 막 그런 명품. 그런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계속 저 갖고 싶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결국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부자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류가 사실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류를 다 다뤄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한테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을 6장 9절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근데 이게 헬라어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부자가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사람,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악이나 죄를 극복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얻게 해서 별일을 다하듯이. 흥미로운 거는 부자한테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의 소망을 두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 뭡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한 헛된 곳에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흥미로운 거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되고자 한 사람한테는 그 전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은 그 다음에 큰 이익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그 이익이 그게 돈 버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헬라어가 그래요. 그게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자족하는 그 경건이 그게 돈 버는 거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부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그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의 다른 종류의 부를 생각하게 만드는데, 부유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존재하는 부의 개념을 바꿔버려요. 자, 그렇다면은 찍어가 질문이죠. 그런 올무에, 중독에 빠져 있다면은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게 세상에는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CBT라고 보통 약자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CBT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 같아요? CBT에서 그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뭐냐면 대안을 찾아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나와 있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에서 2장 25절 26절을 보면 이 올무가 한 번 더 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 성경을, 이게 우리 성경하고 영어 성경 또 공동 번역 새 번역 여기 26절 보시면 번역이 달라요. 근데 저는 영어 번역이 원래 헬라어를 그대로 반영했고 새 번역 공동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며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있던 사람을 갖다가 정신을 차리게 만든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마귀의 영적 좀비 같은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세상에 있는 CBT, 소위 말하는 그 인지행동 치료와 다른 것은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대안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한마디로 뭡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고치고 싶다 그러면 자그마한 것부터 고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온전한 올무에서 빠져나오시기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믿음을 갖고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도우시기에 가능한 것을 믿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창

창립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때문에 몹시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바울의 속이 상했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거기다가 좀 치사하게 바울 보고 못생겼다고 외모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말이 형편없다는, 설교자에게 말이 형편없다는 이 지적은 정말 엄청난 상처가 아닐 수가 없죠. 거기다가 왜 결혼 안 하냐고, 왜 혼자 사냐고, 거기다가 왜 사례비를 안 받냐고, 사도가 아니니까 사례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완전히 적군에게 포위당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낙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우리가 낙심했다. 낙심이란 말은 한자로 되는 말인데 떨어질 낙자입니다. 마음심자죠. 마음이 떨어졌다 이런 뜻이죠. 마음이 떨어졌다.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잃어버렸다. 이런 겁니다. 낙심은 우리를 올감에는 또 하나의 올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 낙심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리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일하지를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해 내지를 못해요. 그럼 이 낙심의 올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1절, 8절, 16절에서 세 번이나 뭐라고 그러냐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자기는 낙심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이 누구의 강요로 생긴 게 아니고 낙심도 나의 선택으로 생긴 거라면 나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내 사도권을 문제 삼고 내 외모를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낙심을 거부하겠다. 나는 그 올무에 걸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42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두벅두벅 가다 보면은 결국은 나의 정직이 드러나고 나의 순전함이 드러나고 나의 진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을 때 그가 선택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멈추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올무에 걸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만듭니다. 사명의 자리에 가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게 만듭니다. 관계들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올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때 우리는 오히려 그 낙심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수많은 올무를 만나셨죠. 그 올무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 인류를 구원하니까 어떻게든지 올무를 놓아가지고

0: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 구원 사명을 감당하셨죠. 주님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난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말질도 당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 비난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의 올무에 갇히지 마십시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올무 저런 올무를 놓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2: 한번 걸려들면 올가미처럼 더욱 옥죄어 오는 것, 상상만 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우상도 물질도 올무가 될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행동도 올무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궁금증이 더 생기는 게 이 올무 판별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 말씀 들으면서 네. 나한테 올무가 뭐지 이건가 저건가 계속 생각하게 돼요.
4: 근데 올무라는 게 지금 이제 각자의 욕심과 이런 걸 따라서 나타나다 보니까 각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약점이 다르니까 혹시 그렇지 않을까 질문이 되네요.
5: 맞아요. 이 올무를 만드는 게 확실하게 나 자신이야 이러면 또 자신이 있을 텐데 마귀의 올무야 내 올무야 이것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6: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올무인가 저것도 올무인가 이게 올무라고 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깜짝 놀랄만한 또 올무도 있는지 네. 아 오늘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2: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무 어떤 뭐 정의 판별법 이거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7: 사실은 그 게리 토마스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그런 책을 썼죠. 색깔이 있죠. 당연히 뭐 65, 70억 얼굴들 뭐 쌍둥이도 또 차이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탄이 우리를 올무로 엮어서 공격할 때에도 우리의 강점을 공격할 일은 없잖아요. 약점을 찔러야 우리가 넘어갈 테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 뭐 성에 약하고 권력에 약하고 명예욕에 약하고 그러므로 사실은 사탄이 나를 어떤 올무로 올가맬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죠. 뭐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우리가 백전백승한다 그랬으니까 먼저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성찰해가면서 자신의 약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8: 올무라고 하는 것은 중독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올무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지나쳤을 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그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얘기하다가 설교가 짧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26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이거거든요. 올무에 걸려 있는데 그 올무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우리가 영적 좀비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서 정신이 깨어났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걸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올무의 가능성이 되고 지나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상인이었는데 나중에 목회자가 된 분은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생각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행복한 결혼의 위험함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7: 멋있다.
8: 행복한 결혼까지도 올무가 결국 돼버릴 수가 있죠. 그걸 생각하면

0: 하면서 맞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 준하거나 그 위에 있는 정도가 돼버리면은 다 그게 이미 올무가 돼버린 거구나. 좋은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영적인 올무, 그러니까 사탄이 놓는 올무, 올무는 다 이제 사탄이 배후에 있는 건데 이 올무에 걸리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이제 상실되게 되죠. 뒤집으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올무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이 올무니까 덫이라고 우리가 하는 걸 상상하지만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올무를 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라. 왜 하나님 명령 저렇게 받고 앉아있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그 올무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모든 인류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부추기는 모든 것은 유혹으로도 오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을 총칭할 때 우리가 그것을 올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성경적으로 그렇게 저는 봅니다.
2: 올무의 속성을 종합해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 게 뭔가 이렇게 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올무를 언급한 그 구절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 속에서 짚어보면서 좀 지혜를 구해볼까요?
3: 네, 그래서 네. 오늘은 특별히 이행시로 준비해봤습니다.
4: 네. 올! 올무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3: 무!
4: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드리는 오, 질문 타임! 오!
3: 오! 올무에 이렇게 걸려드는 모든 원인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종합해보니까 우리 박상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이 탐욕, 여기서 조금 이제 탐욕이라는 죄가 문제이긴 문제구나. 정말 사람들이 다 욕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게 다 욕심나는데. 근데 이렇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집요하게 우리를 올무에 올가매는 이 탐욕, 이게 어느 정도 무서운 건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탐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뭐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건 중립적인 것인데 그게 지나쳤을 때 우리가 그걸 탐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계가 불분명해요.
2: 맞아요.
0: 아까 우리 저 서 목사님의 쓰신 구절 중에 보면은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지만 그 돈을 부자가 되고자 부하고자 하는 자 거기 보면은 거기에 올무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참 재밌어요.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어리석다는 단어가 성경 내에서 뭐냐면 그냥 IQ가 낮다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다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왜곡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쓰인 단어가 그냥 뭘 갖고 싶은 마음 그게 아니에요. 거기 쓰는 그 헬라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바로 중독이라는 거랑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버린다. 왜곡돼서. 그러니까 사실 그걸 생각해 온다면은 그게 이 탐욕이 바로 그런 것이죠. 모든 영역에 우리가 재물을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말해서 그랬지만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무엇을 갖다가 추구하고 그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결국 중독에 떨어지게 그것도 표현을 빌리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우리가 올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아까 그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회개함을 주신다. 그걸로 연결해 가지고 전체를 결국 결말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5: 이런저런 올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속 올무를 찾아 읽다 보니까 이런 올무도 궁금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어디냐면 사사 기드온과 그의 집이 올무에 걸린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잠언 22장 행위의 올무를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 말에 올무를 거는 사람들 이야기까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무의 정체와 그 위험성을 전후 맥락에서 한번 제대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원 목사님께서.
1: 우리 김한원 목사님.
3: 우리 기도합니다.

0: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겁쟁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로 변모한 아주 멋진 사람이죠.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우리는 기억하죠. 300명의 용사. 이제 미디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거든요.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협조도 안 해줘요. 그런데 끝까지 가서 미디안 전쟁을 완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들을 취하거든요. 이제 기드온이 무슨 요구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전리품에서 귀고리, 금귀고리를 좀 나를 위해서 좀 다오, 도네이션을 해달라 그러니까 금귀고리를 다 던져줬는데 그게 얼마냐? 성경에 1700세겔로 나와요. 요즘 도량형으로 본다면 한 21kg 정도 됩니다. 금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죠. 자, 그걸로 기드온이 뭘 만들었느냐? 에봇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봇은 제사장 의복입니다. 네. 제사장 의복이고 이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있고 이 에봇의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같은 모양의 다른 칼날을 가진 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이 그 돌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이 예스 하는지 노 하는지를 이제 보통 그걸로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의 소재는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요. 실로 만드는 건데 금으로 에봇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그 뒤에 보면은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말이 나와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걸 음란하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결혼한 부부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행위라고 말하고 그것을 음란하다고 말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에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서 물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매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에봇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거죠. 이게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승리했는데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것으로 거룩하다는 에봇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승리는 오히려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만든 올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기 위한 행위였으니까. 잠언 22장에서 말하는 올무는 성질이 급한 사람, 성질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지내지 마라. 네가 오염돼가지고 본받아가지고 너도 그렇게 돼서 올무에 걸릴 수 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올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에게 이제 올무가 되는 질문은 그게 이제 세금 논쟁입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프레임을 씌워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시에 급진적인 독립운동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성전세는 냈지만 로마의 세금을 전부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세금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내라 그러면 친로마가 되는 거고 내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올무를 피해 오셨는데 성경의 올무는 이렇게 본인의 탐욕으로 만든 올무가 있고 기드온처럼 누군가로부터 전염받는 올무가 있고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올무가 있다. 이걸 성경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1: 오, 네. 네.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네. 소정 목사님께 추가적인 질문을 좀 더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올무에 걸려

0: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때 내 힘으로 빠져나왔을 때에 잘안 빠져요. 힘든 그 부작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탐욕 이렇게 뭐 짚어서 말씀해주셨지만 더 무서운 게내 생각이 올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피해 나올 수 있을까? 해결책이 있을까? 네, 궁금합니다.
1: 벗어날 수 있다면 그뭐 완벽한 올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올무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첫 번째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중지하는 거죠. 행동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그치라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예요. 행동을. 왜냐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옥죄에 이를 테니까. 두 번째 단계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포기할 거냐? 포기할 수는 없죠. 예, 포기해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행동이 생각이 올무가 되었다 그런다면 생각을 일단 중지하고 또 몸이 올무에 걸렸다면 뭐 행동을 중지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포기하면 그냥 끝이니까요.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밖에는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생각이 올무였다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시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재조명해서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잘못됐냐? 처음부터 뭐가 잘못했는지에 대하여 올무에 일단 빠지고 난 다음에는 그걸 해도 생각이 안 나니까 하지만 일단 중지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돌아볼 때에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 게 먼저 중요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않고는 행동으로 옮겨갈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았을 때 침상이 썩을 만큼 울었던 것처럼 그런 회개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내 힘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정 대충 이렇게 되지 않을까.
2: 인간만이 자기가 걸릴지도 모르는 올무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자기 힘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실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우실 텐데요. 그래서 올무 탈출법을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멈추는 걸 말씀하셔서 아, 진짜 멈추는 걸 못하는 게 현대 사람들이 못하는 거인데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탈출법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원처럼 이겨냈던 올무가 있다면 어떤 것이고 또 지금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가 있다면 어떤 건지 또 거기서 빠져나오는 탈출법 방법까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45살의 나이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내 목회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지 안한건 아니었어요.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새 가족이 계속 등록하고 점점점 예배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은 몇명 나왔어? 오늘은 몇명 나왔어? 근데 이제 성인이 1,000명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 거야. 내가 목회해서 1,000명 된 거야, 이거. 와, 나 잘했지? 나 멋있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는데 그때 이제 교회력을 따라 설교를 할 텐데 본문이 어디가 걸렸냐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걸린 거예요. 이거 나네 이게. 다윗이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하나는

0: 세금이고 두 번째는 군사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던 인간이 어느 날 교만해진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 군대를 봐라. 이 나라를 봐라. 내가 만든 거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잖아요. 그 설교 준비하다가 진짜로 의자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목양실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앞에서 두 분 목사님이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올무에 걸린지 몰랐어요. 난 그게 올무인지 몰랐어요.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도움을 구할 수 있는데 걸린지 모르게 걸린 거죠. 교만이라고 하는 올무에 걸린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했으면서 이걸 내가 했다고 내가 어느새부터 교인 숫자 카운트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 내가 미친 거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회개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올무는 잘 걸린지 몰라요. 잘 몰라. 못 깨달아.
1: 무섭네요.
0: 무섭습니다. 근데 말씀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 그래서 끊임없는 진실한 경건 생활만이 나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결국 나를 올무에서 빠져나갈 방법도 주께서 지혜롭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 인지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다면 저는 한번 그 인지 그다음에 이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다음에는 대안을 한번 찾아봐라. 근데 전 대안면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입니다. 급하고 약속 시간도 한 10분, 15분 전에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든지 조금 계획도 다 세워놓고 첫 학기 시작하면은 첫 강의 때 벌써 쫙 계획 세워놓고 이제 해야 되는 성격인데 제 아내랑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아내는 저를 보면서 늘 그걸 지적을 하죠. 그게 혹시라도 좋은 건데 지나치면은 안 좋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저한테 지적을 하는데 제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들리면서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아내가 딱 하나의 좋은 제안을 해준 게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두 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엘리베이터 층수 누르고 그 다음에 닫힘으로 손가락이 가요. 근데 아내가 다침만 한번 해보지 마라. 그래서 그 다침을 해보지 않는 거가 사실은 의외로 어려웠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순간에 맞아 다침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놀란 게 뭐냐면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대안을 가지고 그걸 생각했을 때 극복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올무라고 하는 건 지적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통해서 주위에 다른 분들이. 그렇다면 그걸 먼저 인지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제 경험을 통해서.
3: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어? 이 말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사실은 유학 시절에 제가 바울 신학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한 행적들과 신학적 업적들과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진짜 그 말은 교만한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거든요. 모든 사도들이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바울 사도 혼자서 했던 것고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나 이쪽에 선교한 것들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써놓은 신학적인 그 바울 신화의 바울 서신들 속에서 2000년에 기독교 교리가 거의 거기서 나왔고 그가 맨 처음 2000년 전에 했던 선교 사역이 또한 이 세상에 그 어떤 선교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던 게 틀림이 없는데 그는 그 다음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그날처럼 가슴에 와 닿은 적이 없었죠. 그래서 목적지 갈 때까지 그 본문을 부둥켜 안고

0: 진짜 회개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정말이요. 그냥 입으로 말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으로 써주시는 게 그냥 감사할 뿐이고 이렇게 이제 40년 끝나가고 있습니다.
1: 올무 탈출법에 대해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법 오늘 제대로 알아본 것 같죠. 아주 구체적인 실천법들 알려주셨으니까 잘 챙겨두셨다가 아 올무다 만나시면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성경 말씀을 보시다가 이건 꼭 좀 함께 나누고 싶다 싶은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시청자 질문 타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포원으로 보내주시면 직접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준비됐죠? 시청자 네. 질문 타임.
2: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올포원 너튜브 댓글로 미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제일 어려운 과제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고비를 넘기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을 직면하면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그 사람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제 인생에서는 다시는 대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끝을 냈습니다. 정말로 감당이 안 되면 만남을 거절하는 것도 합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하고 사연을 주셨네요. 너무 실질적인 질문이라서 네. 네 이거 미니라고 쓰고 제가 쓴 건 아니지만
3: 네. 너무 미니라는
2: 거 아니죠? 네 저 아닙니다. 네.
0: 나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때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그 끝부분에 헤어져도 되나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건데 어떻게 됐든지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힘들더라도 주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사랑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4: 잠언 26장 4절과 5절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얘기해놨어요. 뭐라느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답하지 말라. 그렇지. 그 다음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답하라.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건 그때그때 다르단다라고 그렇지. 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4: 그러니까 대상이 어떤 존재냐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될 존재라면 저는 그건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히려 피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마치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딴 길을 갔지만 나중에 다 회복이 됐듯이 좀 그러한 쉼 또는 그 관계의 잠정적 또는 중간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단절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0: 그러네요.
4: 그런 생각을 합니다.
5: 일단 좀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힘으로 지금 안 되니까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선 멈추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 이제 바울이 정신병 걸렸다라는 비난이 쏟아졌던 거거든요. 그런 그 비난 앞에서 바울이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갈등을 뛰어넘게 만들어야 그것이 극복이 되지 내 힘과 능력으로 고갈이 됐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렇죠. 그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멈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충분히 강권할 때까지 조금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세 분이 각자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지만 다 하나하나 그 상황에 맞게 정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쉽고 공감 가는 그런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알찬 답변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끝인사는 올무를 훌훌 다 털어버린 사람들답게 좀 시원하게 외치면서 마치죠.
6: 죄 올무들 몽땅 성령의 은혜로 올감해버리고
2: 가뿐하게 하나 되는 시간
7: 올무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죠.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든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으니까요. 정호승의

0: 진실을 가슴에 품는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접하는 얘기 중에 하나, 흔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일로서 이걸 많이 꼽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는 거.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내 시간, 내 계획에 맞추려고 하는 거.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항시 기도와 또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할 텐데요.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게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고 말씀 없이 결정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말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11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범키 주님 말씀하시면 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 정말 너무 경계해야 할 일이고 또 말씀 없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항시적으로 기도와 또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일이 없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씨 가족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샬롬 CCM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죠. 샵 7997번 열려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닉네임 내사랑님께서 청하신 곡부터 갑니다.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듣고요. 히즈가든 난 여호와로 그리고 천성 가는 길님 청하신 정훈이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추억님 신청곡 휴 너 근심 걱정 말아라에 이어서 이상혁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까지 5곡 배송합니다.

이상혁,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방금 들었고요. 앞서 추억님 신청곡 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천성 가는 길님 청하셨던 곡 정훈희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희지가든 난 여호와로. 그리고 앞서 내사랑님 청하셨던 곡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까지 다섯 곡 배송해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올리브님 청하신 곡이에요. 잔치 공동체 주의 손이. 그리고 다정한 그레이스님 신청곡 어노인팅 온맘 다해. 귀여운 철부지님 청하신 곡 김도현의 샬롬 이어듣고요. 향기로운 나무 아멘 내게 강같은 평화 접속곡. 그리고 여기 한 곡 더 크룩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호산나까지 다섯 곡 함께 듣습니다.

크룩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방금 들었고요. 앞서 향기로운 나무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귀여운 철부지님 신청곡 김도현의 샬롬 그리고 다정한 그레이스님 청하셨던 어노인팅 온맘 다해 올리브님 신청곡 잔치 공동체 주의 손이까지 쭉 끊지 않고 배송해 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달콤한 하루님 청하신 곡이에요. 제이어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함께 듣고 2부에서 뵙죠.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0: 심판 판정이 부당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경기의 일부지요. 축구선수 이영표 씨의 말입니다. 심판의 부당한 판정에 묶이면 경기 전체를 놓치고 인생의 부당한 대접에 묶이면 인생 전체를 놓칩니다. 조정민 목사의 인생은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라스트의 나의 등 뒤에서 이 곡은 우리 정대균님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주말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2부에서도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전해드리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됩니다.

있습니다. 자, 5210번으로 청하셨던 곡 나무자전거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듣고요. 딸기 바구니님 신청곡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그리고 황인선 너 근심 걱정 와도 이 곡도 함께하고요. 2098번으로 청하신 곡은 꿈 있는 자유의 너 결코 여기 한 곡 더 이어갑니다. 까문제님 청하셨던 곡이에요. 김영우의 시편 21편

김영우 시편 21편 우리 까문제님 청하셨던 곡 들었고요. 2098번으로 청하셨던 꿈이 있는 자유 너 결코 그리고 황인선 너 근심 걱정 와도 딸기바구니님 신청하셨던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그 어떤 문제도 그리고 앞서 5210번으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나무자전거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까지 배송했고요. 이어서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읽으면서 궁금했다.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아직 익지도 않은 배를 훔쳐 돼지에게 준 절도죄를 고백하면서 오직 죄를 즐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마치 재판관이 피의자의 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 같이 자기 죄를 기록했다. 그의 죄는 이 유명한 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에 박제됐다. 우리도 꽁꽁 감춰놓았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책으로 써서 후대에 남길 수 있을까? 교회 독서 모임에서 우리는 그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무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는 않았다. 생각해봤다. 그는 어떤 마음으로 청사의 기리남을 고백을 했을까? 책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의 고백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찬양이 앞뒤로 둘러싸여 있었다. 결국 자기 모습을 통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래 기다리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이다. 부끄러운 죄 고백이 오히려 아름답게 들리는 것은 그 사랑 때문이었음을 나는 알게 됐다.

예라몰십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방금 전해드렸고요. 김형미 물 위로 오라 그리고 축복의 사람들 탕자의 노래 나영환의 오불방혼 이어서 앞서 심종호의 부끄러운 나의 모습까지 다섯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 아름다운 죄 고백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나의 모습, 내 속마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아시니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감추지 말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래 참으시는 분, 또 견디시는 분, 인내하시고 끝내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그분께만큼은 우리가 어떤 거칠에 포장하는 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자, 주말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김상만님의 신청곡 김명식의 난 예수가 좋다오 들으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턱걸이를 50개 하는 방법은 한 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턱걸이를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힘든 턱걸이를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 차인표 씨의 말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분주한 일상에 치여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 다 감사드리세 찬송가 66장 함께합니다.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최현수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시편 65편 8절 말씀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

창조주께서는 강물이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도 넉넉하게 베푸셨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서울 모태탑 장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박경신과 신동호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447장 찬송 알렐루야 찬양 선교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상지국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광명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신님, 하나님 아버지 장마에 비가 많이 오고 폭염도 같이 오는 가운데 피해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여름 지나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해 주셨어요. 더불어서 자연재해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주님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평안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나의 봄님은 처음 글 주셨네요.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고요. 들풀님, 새벽에 이런 은혜라니요. 눈물로 일어난 시간들이 주님 만날 설렘으로 바뀌고 하나님 사랑 고백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찬양과 말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남편과 주변과 이웃에도 흐르게 하소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저녁에 내가 매일 기쁘게 조이포유로 재방송되고 있잖아요. 가브리엘 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하루 일과 마무리하며 듣기에 참 좋은 방송이네요. 찬양으로 하루를 돌아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의 스타일에 따라서 하루를 열며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영 님께서 이번 비로 피해 입은 지역들을 속히 회복되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김형미의 찬양 청해 주셨어요. 괜찮다, 다 괜찮다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강상구의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가을 길을 밝게 보이시니 유동근님 신청곡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날 대속하신 예수께 고선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민호기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온음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1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쁨에 넘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감사한 것은 사탄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것은 파송받았던 72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탄이 무력하게 무너진 사건을 보고한 직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섬김의 길이었다면 사탄의 길은 지배의 길이었습니다. 사탄이 무너진 사건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그 지배의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진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진실을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더욱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와 지식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그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영악한 세상의 지배 원리에 능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지배 원리에는 무지하지만 하늘의 뜻에는 박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작고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라는 사실을,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소중하다는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단순한 진실 가운데 담긴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찮은 것들을 통해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뜻없이 무릎 꿇는 박인수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귀하신 예수, 늘 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이고요. 올리비아 민의 찬양,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하늘바라기님 반갑습니다. 아이디가 익숙한데 내가 매일 기쁘게는 처음 글을 올리셨네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소리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그리고 아롱별님께서는 다음 주 15일 수요일이네요. 절기 중에 초복입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 성도분들께 토종닭 푹 삶아 백숙을 준비합니다. 올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고 여름 잘 나시길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교회 성도분들께서 이 복에는 백숙이죠. 섬기는 손길 참 귀합니다. 물들다님께서는 출근하는 남편 성령님 함께하소서 보내주셨고요. 유리정은님은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셨어요. 두 주 휴가 잘 마치고 어제부터 일상 시작했습니다. 푹 잘 잔 것 같은데 입안이 헐고 입병 나고 감기 몸살 온 것처럼 그러네요. 아무래도 어디 일상에서 벗어나서 움직이고 나면 몸에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다시 일상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얼른 편안해지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고란초님께서는 이번 주 오전 근무라 매일 들을 수 있어서 기쁘네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기쁘네요.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이번 주말과 14일 제 사랑스러운 조카 이은의 권도하 공주님들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생일이 몰려있네요. 은희는 교회에서 혹시 반주하는 분이 못 오시면 반주도 하는 조카입니다. 두 조카 위해서 선물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생일을 함께 축하드리고요. 어떤 곡을 보내드릴까 고민했어요. 선물이라는 제목에 여러 곡,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곡들도 같은 제목으로 여러 곡이 있어서요. 이 곡이 어떨까 싶습니다. 공주님들 생일이니까. 박하로가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고정민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청하신 조수아의 찬양, 이른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하죠.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가. 나처럼 잠이 많은데 잠을 못 잔 사람. 매일 걷던 거리를 다시 걷고 싶은 사람. 바다에 도착하면 모든 길이 숨어버리지만 어떤 길은 거기서 시작돼. 이 바다 저편에서도 누군가는 바다를 보고 있을 거야.

김개미의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을 찾아 떠난 바다. 길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크로스웨이 선교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신재호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얼룩을 지워가며 성경 필사를 한 지 20여일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 속 오묘한 진리를 다 깨닫진 못하지만 마음이 조금 단단해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947번께서 이렇게 글을 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청해 주셨습니다. 임재청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이어서 이수원님의 정하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구세군 노래 선교단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 나무엔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시신캠프 김은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하며 주일을 앞둔 오늘 주말 이 시간 CCM 캠프에서 전해드리는 따사로운 찬양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축복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찬양이죠. 옹기장이 축복의 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샘처럼 맑게 맑게 솟아나는 축복이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일을 앞두고 오늘 또 평화로운 마음으로 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기를 준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파미우 강릉 육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새신자들이 오셨을 때 축복의 찬양으로 참 많이 불렀었던 혹은 예배 폐회송으로도 이 곡을 부른 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혹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제목의 찬양이죠. 오늘은 조수아 씨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호산나 싱어즈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의 부제목이 새신자를 위한 축복의 찬양 이라고 되어 있어서 오늘 항상 저희 캠프는 새싹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거든요. 제가 새싹 우대 방송이라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왠지 오늘 축복의 이 마음이 새로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 찬양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따라 부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중에 들어온 사연과 신청곡 1부 이삭줍기,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합니다. 배추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청곡 남겨주셨죠. 이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장선희, 박희영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천등사님께서 최미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써주셨는데 전해드릴게요. 조셉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새 힘을 얻으리라 써주셨어요.

데이브 보이어의 Only Believe 접속곡과 앞서 In Christ Alone,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라는 찬양으로 알려진 곡 In Christ Alone, 나탈리 그랜트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8183님께서 감기 빨리 나으시길 기도합니다. 아미의 터치 신청할게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비가일님께서는 이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조금 천천히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본답니다. 아 맞다. 또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써주셨는데 한웅재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이 곡으로 이어갈게요. 먼저 아미터치 전해드릴게요.

한홍재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리고 앞서 아미의 터치 전해드렸습니다.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워십 팀들의 여러 뜨거운 예배의 현장을 생생히 느끼실 수 있는 라이브 워십으로 전해드립니다. 1부 끝곡은 The Kingdom and the Power, Everything for You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미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저는 9,999번의 실험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실패를 만 번이나 되풀이할 셈이냐고 물었죠.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했던 게 아니라 전구가 될 수 없는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라고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말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토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기프티드 한밤의 프레이즈, 나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그리고 브라운 워십,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전해드렸습니다. 워십곡으로 함께하는 2부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 부르는 마음

예배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 기적이 일어나네. 역시 캠퍼스 워십에서 한 곡 더 나는 주의 친구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단오워십에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접속곡 들어보셨고요. 그 전에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에서 두 곡 기적이 일어나네 나는 주의 친구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워십곡으로 킹스웨이 뮤직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원곡이죠. Days of Elijah.

킹스웨이 워십의 Days of Elijah에 이어서 힐송 뮤직의 Still 전해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피아 워십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요. 그리고 아크 워십, 지성소의 설이라 이어갑니다.

아크워십, 지성소의 설이라, 그리고 앞서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함께 하셨고요. 오늘 끝곡은 온누리 워십 미니스트리에서 예수 피밖에 라이브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길 바래요. 지금까지 김태은 작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승리하세요.

0: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

0: 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장 위험한 생애 고비에서

그 이름을 목놓아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고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애 마지막 순간에 부르고 싶은 이름이 바로 당신이라고. 송정림의 에세이집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지구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세계 인구의 날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약 83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83억 명의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미국인처럼 산다고 가정하면 약 5개의 지구가 필요하고요. 한국인처럼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4개 정도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많은 자원을 쓰면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구에게 지금까지 버텨준 것도 참 고맙다,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의 지구가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되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주님 주신 하늘에는 별을 볼 수가 있고 또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사실 당연한 건데, 그죠? 우리가 얼만큼 이 지구를 아끼고 또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계속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었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 할게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축복과 감사의 마음 담아서 이 곡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 앨범에서 듣죠.

위로브 앨범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으셨어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우님께서 토요일 당양노를 편하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곡이 생각나서 신청해 봅니다 하신 곡 매미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매미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7년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여름에 잠깐 또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매미의 모습. 그렇게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매미가 잠깐 주어진 삶의 시간에 있는 힘껏 울면서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본다. 이런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우영은이 부릅니다. 매미.

너의 끝없는 외침이 나의 실없는 마음을 깨운다. 나는 덧없는 것들에 나를 아끼지 않았구나. 이제는 들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살아야지. 당신의 삶 그대로. 이제는 부르심에 답하고 인도하심 따르리. 당신의 삶 그대로. 아멘. 매미라는 곡 오영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내 모습 이대로는 제이레빗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님께서 급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두 달간 치료받고 이제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인 사촌동생. 직장에서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그 동생에게 당신을 향한 노래 추천해봤어요. 그냥 정말 그냥 병실에서 틀어만 놓으라고. 상처받은 마음 찬양으로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스며들듯 찬양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교인들에게, 아, 이 말이 너무나도 아픈데요. 믿는 사람들이, 주의 자녀들이 다른 주의 자녀를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신청하신 거 같이 들을까요? 그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님 그리고 사촌동생분과 같이 들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박강성이 불렀고요. 그 전에 신청하신 곡 민호기 지선 고정민이 부른 감사위에 감사였습니다. 롬브로 단로님께서 시간대 옮기고 처음으로 본방 함께해요. 평일엔 회사에 있는 시간이라 아쉽지만 주말에도 주말만이라도 감사하네요. 오랜만에 만나는 연인 같아요.

아유, 저도 반갑고, 저도 또 감사하고, 좋네요. 훈이님, 주말이라 여유 있게 듣습니다. 역시 주말에 잊지 않고 와 주셨어요. 틈새 신고합니다 하신 9167번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희민희승마음님께서 지난주였죠. 제가 여름성경학교 주제가를 들려드렸는데 추억이 방울방울 여름성경학교 주제곡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학교에서 재미있게 보냈던 그 시간 회상하니까 살짝 울컥한 거 있죠. 네, 저도 그 여름성경학교 주제가가 나오면 같은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때 함께했던, 그때 불렀던, 그리고 배웠던, 들었던 말씀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나 봅니다. 조금 더 성장해서 부르는 곡이랄까? 그 흰구름 뭉게뭉게는 아동부에서 부르는 거고요. 뭐 초등부까지는, 예. 여름 수련회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느낌? 여름 수련회 들려드립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라는 곡이고요. 박요한의 목소리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 앞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청년들을 봤어요. 아마 수련회 마치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들의 청년 때 그 수련회에 함께했던 모습들도 생각나요.

생각해 보며 들었습니다. 여름 수련에 다시 은혜의 자리로라는 부제가 붙은 곡 박요한이 불렀고요. 믿음으로 살겠네 이어진 곡이었습니다. 김정희, 이윤화, 주리, 이기명, 우혜림이 부른 곡이었어요. 광야의 소리님께서 주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예배라는 곡 들려드립니다. 오은이 부릅니다.

오은이 부른 예배라는 곡에 이어서 오동일 전심으로 들으셨고요. 1부 끝곡은 예수 전도단 앨범에서 빛 되신 주 Here I am to worship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3: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시기를 원하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힘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깊은 진리를 통찰합니다. 그에게는 진리를 증명하는 논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의 인식은 이성을 초월하며 온전한 확신을 심어주고 내적 만족감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인간의 이성을 높이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그것은 이성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의 본질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래 이성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글은 A.W. 토저가 지은 성령님 홀리 스피릿 중에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어진 곡은 성령으로 난 자 최정훈이 불렀고요. 성령님 내 맘에 오셔서 이 곡은 이백선이 그 전에 부른 곡이었어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습니다. 사랑하오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예라머십 앨범에 있는 곡입니다. 사케오의 노래.

사케오의 노래 그 모습 그대로 충분합니다라는 부제가 붙은 곡 예라모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에스더님께서 지난 몇 달 동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CBS 방송 들으면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에스더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분명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서 걸어놓은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에스더님과 함께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사람들 앨범이었고요. 김대환의 목소리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괜찮아요님이 집에서 가게까지 차로는 10분, 걸으면 40분. 이 시간에 차로 다닐 때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게 새로운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 회개케 하시고 감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맞아요. 좀 여유를 갖고 걸으면 주변에 차로 휙 지나가던 게 세세하게 보이고요. 또 생각도 더 많이 하고 걸으면서 생각하는 게 더 기쁜 생각,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괜찮아요님, 가끔 걸어서 가게까지 가셔도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JAMFAOH 잠파오라고 읽으면 될까요? 반갑습니다. 나의 기도 신청하셨는데요. 히스플랜 앨범에 있는 곡이죠.

히스플랜 앨범에서 나의 기도, 그리고 한웅재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어서 들었습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 주말이라 저도 들어왔어요. 편안한 정원님의 목소리 듣고 좋은 선곡을 들으니까 좋고요. 평일에 함께할 수 없어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저도요. 주말에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또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긍휼하신님의 신청곡입니다. 신영옥님의 찬양곡 다 좋아요 하셨는데요. 소프라노 신영옥의 목소리로 오늘은 이 곡을 들을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소프라노 신영옥이 불렀고요. 긍휼하신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서울 모테트 합창단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필립 흰둥마음님께서 5살 아들 아빠랑 목욕탕 보내놓고 교회에서 가져온 마늘 까고 있어요. 목요일 성경 공부 후에 권사님들이 마늘 까시는데 못 도와드려서 제가 한 봉지 담아왔거든요. 이 마늘이 맛있는 재료가 돼서 성도님들 식사에 좋은 역할을 하길 바라며 까고 있습니다. 네, 그 손끝의 정성이 마늘에 닿아서 좋은 재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소소소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여유롭게 뜨게 하며 찬양 듣고 정원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아멘. 제가 바라는 거거든요.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는 거.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곡이고요.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좋은 음악을 듣다가 좋은 책을 읽다가 문득 네가 보고 싶어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지. 그것이 너를 위한 나의 기도. 그런 날은 꿈에서도 너를 본다, 친구야. 그동안 내가 네게 말을 다 안 했지만, 일일이 다 할 수도 없었지만, 내 꿈길의 단골 손님이 바로 너인 걸 알고 있니? 이혜인 수녀의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입니다. 이 찬송은 노르웨이 태생인 릴리네스 목사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릴리네스 목사 가족은 1887년 미국으로 이주해 농장을 개척하며 살았습니다. 나사렛 교회 목사이며 나사렛 출판사 음악 편집자로 일했던 릴리네스 목사는 4천여 편의 찬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릴리네스 목사가 나이 28살 때인 1913년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 건강이 몹시 악화돼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판단과는 다르게 세계 만물과 인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46년을 더 살아 74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 찬송의 관련 성구는 누가복음 19장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충성을 다짐하고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찬송,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전합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Okay, it's my turn. All my dancing generation, are you ready? 사정수와 가로잡던 죽어야 할 죄인, 내 온몸을 꽉 조였던 제사들의 매인, 죄인 중에 괴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 순간 메말라 버린 심령에도 단비를 허락하시는 주님, 은혜가 잔잔히 흘러 우리 일상을 적시게 하소서. 눈가에도 입가에도 소리 없는 미소가 번지게 하소서. 이 온유한 힘으로 뜨거운 여름을 견디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미 좋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농부나가 591장 찬송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함께 합니다. 이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정은숙의 찬양이고요.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최승태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속죄하신 구세주를 신재호의 음성으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횃불 합창단의 곡으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좋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잠파오라고 읽어야 할까요? J-A-M-F-A-O-H 말씀하시면 청해 주셨어요. 김영범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배상진님 청하신 봉하현의 감사뿐입니다.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불임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이오한의 다 같이 일어나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곽신영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일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들풀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콰데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거룩 거룩 거룩 조준모와 심종호, 장윤영, 강찬 함께 부른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보내드린 곡 콰데스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했습니다. 7월 12일 주일에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시편 23편 이명희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나무엔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김해 시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어모키님께서 청하셨던 곡 조수아의 나는 믿음으로 보내드리고요. 조이포유에서 유리정은님께서 적어주셨어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좋은 영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힘만으로 애써서 나아가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믿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위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최후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결국에는 명령이라기보다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친 다리와 소망의 갸날픈 날개로 우리가 마침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프레드릭 비크너의 어둠 속의 비밀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상지국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이상희의 음성이었고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주여 나의 생명. 316장 찬송 보라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트루바의 그래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씨앗은 흙에 심겨진 다음 곧바로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껍질이 갈라지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성장은 사실 그 시간에 시작이 되곤 하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요. 주님의 때를 기억하는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찬송 들으며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그림 그리는 이 시간 정말 행복합니다. 한내님, 와, 이보다 더 평화롭게 주일 아침을 보내는 분이 계실까요? Like a river glorious, 영광스럽도다 참된 평화는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려요. 참여 방법 안내합니다.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추가됩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주일에는 표준 FM 송출은 되지 않고 있죠. 음악 FM 게시판 그리고 조이

복된 주일입니다. 푸른바다님, 좋은 아침 버스 안에서 은혜로운 찬양 들으니까 좋네요. 병렬이님, Heavenly Sunlight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방금 함께 나눈 곡들이었습니다. 주일은 평일보다 늦게 일어나는데 미나님 목소리로 반겨주시니 반갑네요. 당근 러브님, 주일인데도 일찍 일어나셨는데요. 꽃목걸이님, 샬롬, 알람으로 찬양을 듣고 잠을 깨면서 음율이 있는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이 순간 참으로 행복합니다. 예, 음율이 있는 기도가 바로 찬송이죠. 주디 콜린스 목소리로 Abide with me,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우연히 정교회 전례기도문을 읽어가다 한 문장 앞에 오래 머물렀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은 거룩하시나니 당신은 성도들 안에서 쉬시나이다. 처음 보는 낯선 표현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쉬는 것만 알았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쉬신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 나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내 안에 거하시며 편히 쉬신다는 의미였다. 자식이 행복할 때 부모가 행복하듯 하나님과 나는 함께 안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얼마나 많은 세월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며 살아왔는가.

얼마 전 후배 목사에게 들은 고민이 떠올랐다. 그는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사역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할 수 있음을 자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거룩한 사역이라 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안식하시도록 내 한계를 넘는 열심은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일터 신학연구소장 이효재 목사님의 하나님의 안식.

요즘 이 곡을 신청하는 청취자분이 많으시네요. Give thanks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얀 손수건님의 신청곡으로 나누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성인 레슨생들의 연주회를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긴장이 돼서 잠도 설치고 지금부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오늘 저는 Give Thanks를 연주할 거예요. 너무 많이 떨지 않고 침착하게, 틀려도 티 덜 나게 연주 잘 마치길 바랍니다. 멋지신데요? 조금 틀리더라도, 잘못 치시더라도, 실수가 좀 있더라도 아마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원장님은 아실 수도 있지만 네, 수고하신 만큼 오늘 무엇보다 즐겁게 연주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북앤커피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족이 된 지 보름째입니다. 이토록 좋은 방송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덕분에 매일매일 은혜로운 아침을 맞이하네요. 예, 우리가 함께한 지는 보름밖에 안 됐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가요. 오래오래 북앤커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2부 찾아오시는 길부터 알려드릴게요.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주세요. 레인보우에만 실려있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조이 포유 채널. 그곳에서 7시부터 2부가 이어집니다. 능선님의 신청곡을 일부 닿는 곡으로 정했는데요. 옆나라에서 부인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역시 한국에서 듣는 거랑 다른 느낌이네요. 잠시 쉼을 즐기다 가려 합니다. 네, 일본에 계신가요? 아니면 중국에 계신가요? 능선님, 즐거운 여행, 안전히 조심히 하고 돌아오십시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주일이니까 일부 끝곡도 CCM으로 닫을까요? CCM이지만 이 곡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가슴 뭉클하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Have thine own way, Lord.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주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침 산책길에 출석 체크합니다. 아침 공기가 시원해요. 이 시원함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코스모스님이시네요.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뒤에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축복이 충만하고 제 몸은 에너지로 넘치는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러닝하고 알바하러 갑니다. 와, 8747님의 정말 그 충만한 넘치는 에너지가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Let the lower lights be burning, 하나님의 진리 등대.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들었습니다. 3853님, 오늘도 출근이라서 준비 끝내고 잠시 편한 의자에 기대앉아 쉬고 있어요. 짜투리 시간 미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편안하고 멍때리기 좋아요. 아들도 출근하는 길 저 먼저 태워주고 갈 거라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아, 착한 아드님인데요. 근데 아드님도 출근하고 3853님도 출근하는 주말이라 아유, 쉬지 못하셔서 어떡해요. 멍 때리기 좋은 곡으로 연주 찬양 한 곡 준비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0편 1절 말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평이 없겠습니까?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답답함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교만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도 자연스레 불평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의 불평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요? 하지만 제대로 불평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불평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경건한 불평은 애통의 광야를 지나 자비의 요청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짙은 어둠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89번째 페이지 묵상 경건한 불평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 Anywhere with Jesus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공항 달리기님 장마철이라 자전거 출근보다는 자차로 천천히 다니고 있어서 레인보우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인천공항은 오늘도 비로 시작하고 있지만 이 역시 거쳐가야 되는 날씨 중 하나니 편히 마음 먹고 출근 준비합니다. 뒷자리 5142 쓰시는 분은 창문 열고 빗소리 들으면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하는데 너무 좋네요. 사진도 첨부해 주셨는데 우리 5142님 창문을 열었을 때 내다보이는 그 풍경인가요? 와, 마당인 것 같은데 항아리들도 보여요. 항아리 장독대 보기 어려운 시대가 돼서 가끔 항아리가 보이면 항아리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손으로 가리키면서. 예, 오엘사이님, 캬, 마당의 풍경이 그림 같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보현 사나님께서 애창하고 좋아하는 찬송가라고 하셨어요.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복의 근원 강림하사, Fairest Lord Jesus, 만유의 주제. 데니보이님, 별일 없이 보낸다는 건 감사해야 할 축복입니다. 오늘도 아무런 욕심 없이 건강히 보내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의 방송 시간 함께합니다. 맞습니다. 별일 없다는 게 참 대단한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별일 없는 평안한 복된 주일 함께 보내기로 해요. I believe in Jesus. 오늘 준비한 끝곡입니다. 고맙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인간관계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이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처세는 누구와도 잘 지내는 것이고 지혜는 불편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며 용기는 결이 안 맞는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이 처세도 또 지혜도 용기도 다 필요하잖아요. 다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어떤 방법, 나만의 비법 있으실까요? 흔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뭐 감정 낭비이자 뭐 시간 낭비, 인생 낭비라고도 하는데 미운 사람, 떠날 사람에게 너무 연연해서 소중한 사람을 놓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아끼고 또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어요.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홀리원,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감정 낭비, 시간 낭비, 인생 낭비예요, 결국에는. 미워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내 곁에 있는 고마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그런 시간들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시간의 배경음악 함께 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의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카네이션님의 신청곡부터 들을게요. 심플리 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그리고 후야 마미님 청하신 황다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리고 행복한 수선화님 청하신 곡은 김수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듣고요. 박흥구님 청하신 안성진 너의 꿈을 펼쳐봐, 여기 한 곡 더. 단오월 10 내가 매일 기쁘게.

아, 매일 기쁘게 방금 들었고요. 박흥구님 청하셨던 안성진 너의 꿈을 펼쳐봐. 그리고 행복한 수선화님 듣고 싶어 하셨던 김수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 그리고 후야마미님 청하신 황다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앞서 카네이션님 청하셨던 곡이었죠. 심플리 포이 시간 너의 맘속에까지 다섯 곡쭉 끊지 않고 배송해 드렸고요. 이어지는 배송곡 산바다님 청하신 손경민의 은혜, 그리고 장지영님 신청곡 류수영, 나의 안에 거하라. 디사이플스의 내 이름 아시죠? 이어드리고요. 설악산 금강초롱님 청하신 잔치 공동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여기 한곡더 피아월십,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피어워십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들었고요. 앞서 설악산 금강초롱님 신청곡 잔치공동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디사이플스의 내 이름 아시죠? 그리고 앞서 장지영님 청하셨던 류수영 나의 안에 거하라 산바다님 신청하신 손경민의 은혜까지 다섯 곡 쭉 배송해 드렸고요. 1부 마지막 곡은 닉네임 다 잘될 거야 님께서 청하셨던 곡입니다. 이승철 피처링 범키 아침의 노래 시편 3편 듣고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이를 먹어도 풋풋한 시원의 풍경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몸속에 난로불을 지피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다지 춥지 않게 늙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이유로 귀중한 연료를 모아두기 위해서라도 젊을 때 열심히 연애를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돈도 소중하고 일도 소중하지만 진심으로 별을 바라보거나 기타 소리에 미친 듯이 끌려들거나 하는 시기란 인생에서 극히 잠깐밖에 없으며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집 저녁 무렵에 면도하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